0: 난 그건 수업을 위해서 만든 정의란 난투강!
1: 난 기쁘야 되마 사람 사람 삼봉해라 되마야 그스테르 메레카타 푸투스
2: 하자비!
3: 아프카 kesudahannya? TM mempersembahkan Gema Malaysia. Tonton di YouTube My TM Group.
4: Terus setia, Nasional Malam.